0: 유물전화!
1: 스스로 알아보터 못해 날 스틸레 정도 쉬어야라 할때
2: 헤매는 선이거로
1: 별로 얼마 살까 다시 날 미세비 알아봐야 하즘

0: 안나네. 요새는 로마드무다. 그 쿨레도 윤자 카이놈 이제서 일치하며 başladı.
1: 가즈데멜레르 기리얼 쿠즈레름 아젤레 엣메인. 펙 güzel olmuş. 아, sana da kokmuştur çakırım. Yer misin?